0: 누랭임을 안 내시냐?
1: 귀한 자식에게 귀한 것만 보여줄 걸 그랬다.
2: 이거 좀 생선찜 드세요.
1: 내 거울 같은 자식에 가슴이 내려앉았다.
2: 속을 미친 사람이야.
3: 예, 그럼 제주 쪽 날은 저희가 몇 개 받아서
4: 말씀 안 드렸니? 왜 영범이를 봐?
5: 아, 어머니,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
4: 저희는 결혼식을 두 번 한다는 건 좀 남세스럽죠. 굳이 내려가 영범이 원숭이 노릇 시킬 것도 없고 섬에서야 섬 나름의 풍습이 있겠지만 금명이 이제 출가 외인이고 우리 집사람이니까 우리 스타일을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?
6: 미실사 발랑지해 에메 보드사바키 미 하게게 디리울마 앙헤누게 하구타카 쿠레베 바라 푼 이후테라마카 와티 알곤멩게 멤버 팬게 즈완 도스바라 에미 훈 포르와겐 울레 히트티카마 에미 훈게 후어펜타카메도 알곤멩낭 엥게니 키하 와라카토 미실사 수알루 파다 제주게 오렌지 바게차 타오게 리티카마 에루게 무지타모게 누타나마스캄 페니겐 다이루 미 마두마둠 발라라겐 히탕 하마지훈 호단 엠메 랑갈 오페둥